0: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아리랑 토크쇼의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 사극을 보다 보면 궁궐엔 어떤 직업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?
0: 궁금하죠. 당시 궁궐 인원만 해도 수천 명은 될 텐데 직업도 정말 다양했을 테니까요.
1: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궁궐의 인기 직장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.
0: 아, 재밌겠는데요? 자, 그럼 시작하죠.
1: 우선 여성 의료 전문가

0: 했던 은여가 있었습니다.
1: 그 당시는 유교사회라 여성 환자를 진찰할 여성 전담 의료진이 필요했겠죠?
0: 네. 실력이 좋으면 내의원에서 크게 인정받았다고 해요.
1: 참고로 임금님의 주치의인 어의도 내의원 소속이랍니다.
0: 그렇죠.
1: 궁녀도 국가 봉급을 받는 전문 여성 관원이었잖아요.
0: 네. 궁궐 안살림을 책임진 내명부 소속으로 최고 직급인 상궁이나 후궁이 되면 단대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.
1: 왕의 최측근 비서였던 내시, 즉 환관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.
0: 그렇죠. 내시부의 수장인 상선은 종이품 고위직이었고 궁녀와 달리 양자를 들어 가문을 이을 수도 있었어요.
1: 아, 거참 흥미롭네요.
0: 그죠.
1: 네, 그럼 임금님의 수라는 누가 만들었나요?
0: 궁중 요리는 사홍원 소속의 남성 전문 요리사 숙수들이 전담했습니다.
1: 요리사 하면 여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 당시에도 남성이 전담했다니 의외네요. 숙수들의 신분은 어땠나요?
0: 본래 천문 출신이 많았지만 고도의 기술을 인정받아 관직 풍계와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.
1: 아, 그럼 그 시대에는 은여와 숙수들이 기술과 실력으로 궁궐에서 당당히 입지를 다질 수 있었군요.
0: 그렇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
1: 네, 그럼 여기서 첫 곡 듣고 시작을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.
0: 네.
1: 김현식, 권이나 강인원이 부릅니다. 비오는 날의 수채화.
0: 들으시죠.

0: 아까 내시부 최고 관직인 상선이 종이품이라고 하셨는데 조선시대 관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
1: 조선의 문무관직 1품부터 9품까지 존재해요. 각 품계는 다시 정과 종 둘로 나누어집니다. 그러니까 총 18개의 품계로 구성되는 거죠. 영의정, 좌의정, 우의정이 바로 정 1품 관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0: 그렇군요. 그럼 궁궐 안에는 또 어떤 전문 직업군이 존재했나요?
1: 천문과 기상을 연구하는 관상감, 왕실 의복과 보물을 제작하는 상의원 등 아주 다양했죠.
0: 생각보다 훨씬 세분화된 전문직들이 많았네요.
1: 그럼요. 하지만 국정을 이끈 핵심은 단연 과거시험 3단계를 거쳐서 급제한 문관과 무관이었으며 문관, 무관을 합쳐 양관이라고 부르는 거는 잘 아시죠?
0: 잘 알죠. 율구 이 선생은 과거에서 9번이나 수석을 해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렸다면서요?
1: 네, 대단하죠. 한편 조회시 왕을 중심으로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문관과 무관을 구분할 수 있었답니다. 문반은 국왕의 동쪽에 서서 행정과 정치 업무를 담당했고 무반은 국왕의 서쪽에 서서 군사와 국방 업무를 담당했어요.
0: 그렇군요.
1: 참 사극을 또 보다 보면은 관복 가슴에 새겨진 흉배 문양으로도 두 관직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.
0: 아, 기억나요. 문관은 학, 무관은 호랑이가 새겨져 있었죠?
1: 맞아요.
0: 그럼 그 흉배들은 혹시 아까 소개하신 상의원에서 만드나요?
1: 맞아요. 관복과 흉배의 전체 제작은 상의원에서 총괄했고 세부 자수 작업은 상의원의 장인과 4명부의 소방 궁녀들이 완성했답니다.
0: 네, 어렵던 궁궐 속 직업의 윤곽들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아요.
1: 저도요.
0: 자, 그럼 여기서 다음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. 짐수홍이 부릅니다. 젊은 태양.
1: 네, 들으시겠습니다.

0: 자, 과연 조선시대 궁궐에서 최고 인기 직종은 무엇이었을까요?
1: 네, 먼저 문관들이 선호한 꿈의 직장은 홍문관이었습니다. 왕의 학문적 스승이자 언론을 담당하던 곳이라 옥당을 배출한 가문은 명문가로 대우받았다고 합니다. 여기서 옥당은 옥처럼 깨끗하고 고귀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란 뜻의 홍문관의 별칭이에요.
0: 아, 혹시 대대로 홍문관 관원을 배출한 집안도 있었을까요?
1: 있더라고요. 놀랍게도 정약용 선생 가문은 선조 때부터 9대에 걸쳐 연속으로 홍문관 관원을 배출했다고 해요.
0: 와, 엄청나네요.
1: 그렇죠. 천재 네. 아니에요, 그 정도.
0: 그러게요. 한편 왕의 비서도 인기 있었을 것 같은데요.
1: 물론 왕명을 전달하고 상소를 보고하는 비서도 인기였죠. 비서실인 승정원의 최고 책임자는 도승지로 품계는 정상품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정이품 판서나 정일품 정서에 비교될 만큼 아주 막강한 자리였습니다.
0: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예문관, 춘추관도 엘리트 코스였잖아요.
1: 맞습니다. 특히 예문관의 사관이 적는 사초는 왕조차 함부로 볼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철저했대요.
0: 그렇군요. 그렇다면 무관들에게는 최고 직장이 어디였나요?
1: 임금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호하던 직책들이 단연 으뜸이었죠.
0: 국왕의 밀착 경호와 어명 전달을 맡은 선전관청 같은 것 말이죠?
1: 그렇죠. 왕의 최종의 친위대인 내금위와 겸사복도 무관들에게 인기였다고 합니다. 결국 조선시대 궁궐에서 이 최고 인기 직종이다 그러면 문관, 무관 모두 왕과 얼마나 가까운가, 뭔가 이거에 따라서 가치와 인기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던 거죠.
0: 그런데 엘리트 관청들에게도 혹독한 신고식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?
1: 설마요. 조선시대에도 신입 길들이기가 있었다고요?
0: 그럼요, 있었어요. 다음 곡 듣고 알려드리죠. 김현식이 부릅니다. 추억 만들기.
1: 네.

0: 박영선 씨, 혹시 면신례나 신례침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
1: 사극에서 새내기 관원이 혹독하게 신고식 출연을 장면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가요?
0: 맞아요. 첫 번째 단계인 허참례로 거의 겨우 인사할 기회를 얻고 나면 진짜 고비인 두 번째 단계 면신례라는 게 있어요. 이때 선배들의 괴롭힘을 신례침학이라고 부릅니다.
1: 왠지 무시무시한데요? 그 가혹한 통과 의례를 통과해야 합격증 같은 걸 줬다는 거예요?
0: 네, 이 단계를 넘겨야 선배들이 서명한 면신첩을 받아 정식 동료가 됐어요. 문제는 그런데 얼굴에 먹칠하기, 오물 마시기, 진흙탕 구르기 등 같은 가혹행위가 기본이었다는 거죠.
1: 아니, 세상에나.
0: 게다가 그건 좋은데 기념까지 부르는 성대한 잔치 비용을 신입이 다 대야 해서 가난한 신참은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기도 했습니다.
1: 아, 심리적 육체적 괴롭힘에 재정적 부담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혹시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?
0: 슬프게도 있었답니다. 과음이나 악질적인 가혹행위로 병을 얻거나 실제로 목숨을 잃은 신입 간원이 속출해서 왕이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.
1: 아, 어쩜 좋아. 궁궐에 들어가서 잘 살 줄 알았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모 마음은 어땠겠어요? 그렇다고 거부하면 관직 생활이 불가능했다면서요?
0: 아시네요. 거부하면 선배들이 아예 말을 안 섞는 왕따를 시켰거든요. 특히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의 면신내가 가혹하기로 유명했대요.
1: 아, 그래요?
0: 그것에 관한 재밌는 얘기는 마지막 곡 듣고 알려드릴게요. 자, 김민교가 부릅니다. 마지막 승부.
1: 네.

0: 결국 이 선생이 승문원에 발령받았을 때 선배 학관들이 면신내를 요구하자 율곡이 선생은 독서한 선비가 벼슬길에 들어와 해괴한 행동부터 배운다면 어찌 선비 도리인가 라며 단칼에 거부하셨대요.
1: 정말요? 그 뒤엔 어떻게 했어요?
0: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어던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버렸죠.
1: 난 너무 멋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
0: 이 일로 임금님과 조정에서 악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율곡이 선생도 곧 관직에 복귀하셨다고 해요.
1: 아유, 이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벌써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한 구도 장원공홍인데 당연하죠. 요즘은 그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낯선 조직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
0: 맞아요.
1: 특히 우리 교민분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직장과 삶에 적응하느라 참 애쓰셨을 것 같아요. 그죠?
0: 네, 저희도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.
1: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?
0: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. 자, 애청자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목요일 오후 6시 FM 104.7MHz AM 1431kHz에서 방송되는 아량 토크쇼를 들으셨고요.
1: 네, 웹사이트 www.radioxman.org.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7월 7석이라는 이야기,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.
1: 네.
0: 안녕히 계십시오.
1: 안녕히 계십시오.